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오빤 강남 스타일.
1: Claro, estos temas nunca te dejaban quieto, ¿no?